0: happy forevermore. Jung Shim.
1: DJ Seok Jun, CK, Hyung Koon. For all the Chungshimers around the world,
2: listen to our story.
1: Sky Blue Dream.
2: Oh, yeah. Hand in hand we go.
1: Hand in hand we go.
2: 큰 세계로 달려 함께 손잡고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꿈을 향해 가면 추억 쫓는 해적선 위에서 함께 항해하며 이 넓디 넓은 바다를 내 넓은 품에 안고 부르는 자연과 상쾌한 바람을 벗삼고 학생이 본분이 오직 공분이 묻는다며 결분이는 아니란 대답해 나 믿는다면 우리에게 바란 것 어른들이 말한 것 세상이 하는 것 가끔 너무 달라 고민이지만 잊지마 인생의 주인공은 나는 걸 희망과 의지 속에서 우리